0: 나타나. 뭐라고도 원된다고. 그게 마우스 건너 그럼 안 들어 잘했고 너 연어 오빠 니도 안 보. 그게 마우 만들 가로 프라부 보러 뛰고 라도 고스티 뭐 하고 연어 오빠 니도 인경 위착 소노. 라나 개방 가는 뭐로 잔트릭 망우 유저 장간 인경 뭐 도수 니도 말한 거 사는 뭐 니도 마우. 내 이거 그만 하고 또 접해낸 게 내기도 이.
1: 로망게 로미에 남본 두고. 라게 메니코 브라마나니 본 메니코.
0: 호세 브라마노 비에 이케테웨 루우 koyo ngono. 이게 ora pang lagi iki. Wah, ratal. Aku tahu tate nyewa surjan iki. Surjan lurik iki iki mesti colongan iki. Kok ngene kok pendhita iki ambuhe ngono apa?
1: Mangke rumen to panjenengan mbok dipun suni periksa langkung mriyen. Sampun ngantos ngino dateng Bramono menika kala wau. Giri lusi jalma tan kena kinoro.
0: Ah, prakota aku ora percaya. Aku ora percaya niki menungsa wujude kaya ngene kok Bramono. Aku ora sudi kon suwito karo pendhita iki. Ayo bali Bramono.